0: 사람들이 붐비고 활기차네요. 우리가 골목골목골목골 같죠? 골목칼국수 보시나요? 골목칼국수.
1: 그 인천에서 유명한 심포동에서 유명한 칼국수 골목이.